들을 때 꿈을 외로웠을 때 너도 못 뛰지고 무시해 할게 네, troppo chiara e tu sei già troppo grande